0: 수사 방향 개시. 야간 학습으로 다망한 K중학교에서 O형사와 남형사는 지루한 작업을 계속했다. 학생들을 한명한 명씩 불러내 조하영과의 관계를 묻는 일은 대단히 무미건조했다. 직업이 형사인지라 수사 절차에 필연코 포함되는 탐문은 결코 무시할 수 없었다. 밀폐된 교무실에 한 명이 나가고 또 다른 한 명이 들어왔다. 남형사는 지쳤는지 기계적으로 똑같은 질문을 들이댔고, 학생은 형사 앞이라 긴장되는지 괜히 말을 버벅거린다. 두 사람 옆에 의무적으로 앉아있는 오 형사의 생각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가 있었다. 최규철, 임혜인, 최은혜. 이들 세 사람 관계는 참으로 애매모호하다. 말도 안 되는 결혼이 성사되었고, 말도 안 되는 가출이 이루어졌다. 임혜인, 그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임혜인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는다. 설령 투명 인간이라도 되었단 말인가? 범인, 정체불명의 남자는 왜 은혜를 유괴했을까? 최규철의 재정 상태로 볼때 범인이 단순히 돈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은혜여야 할 이유는 없다. 돈이 목적이었다면 아무것도 없는 최규철을 상대로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 굳이 은혜여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은혜는 그 누군가한테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혜인과 범인 사이에는 모종의 연관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갑자기 오 형사의 휴대폰이 울린다.
1: 여보세요? 네, 최규철입니다. 방금 범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0: 규철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1: 범인? 놈이 뭐라 하던가요? 돈은 준비됐냐고 물었습니다. 은혜는 자기한테 시집 가고 싶어 한다든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를 장난삼아 데리고 노는 듯 했는데 매우 여유로웠습니다. 여유로운 말투라. 범죄를 저지르면서 여유로운 말투라. 놈의 연락번호는 뭐였습니까? 은혜의 휴대폰으로. 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이 말이죠. 이젠 대놓고 심리전에 들어가겠다는 선전포고군요. 조급해하지 말고 일단 경찰서로 와주세요. 저도 지금 서로 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형사, 작업 접고 그만 돌아간다. 어디로 가는데요? 어디긴 어디야, 경찰서지.
0: 규철과 오 형사가 경찰서에서 만난 것은 저녁 9시경이었다. 은혜가 실종된 지 28시간쯤 경과되는 시간이었다.
1: 남형사, 은혜의 휴대폰 위치 추적해봐. 입건된 사건도 아닌데 이걸 꼭 해야 합니까?
0: 남형사는 툴툴거렸다. 조하영 사건에서 아무것도 건져내지 못해 유 팀장한테 박살 맞을 걸 생각하면 몸소리가 돋는데 오 형사마저 이래라 저래라 하니 짜증이 난 모양이다.
1: 잔말 말고 어서 해. 마지막 위치는 서울역 부근인데요. 위치를 포착한 시간대는 어떻게 되나? 20시 15분이에요. 신도림역에서 서울역이라.
0: 오 형사는 서울 지도에서 신도림역과 서울역 사이에 빨간 매직으로 직선을 그었다.
1: 지금부터 30시간 사이에 휴대폰이 켜져 있을 때의 모든 위치를 파악해봐. 네, 알겠습니다.
0: 오 형사는 명령식으로 말했고, 남 형사는 고개를 끄덕여 보인다. 한참 후, 남 형사는 오 형사에게 프린트된 휴대폰 정보를 전해준다. 그것을 조회해보니 다음과 같았다. 2012년 3월 15일 15시 20분 최규철의 휴대폰과 연결됨. 위치는 애취 초등학교. 2012년 3월 15일 17시 15분 전원 꺼짐. 위치는 애취 초등학교의 동쪽 방향에서 100m 되는 곳. 2012년 3월 16일 20시 15분 최규철의 번호와 연결됨. 위치는 서울역. 이 말인 즉 은혜는 애초 초등학교의 동쪽 방향에서 100m쯤 되는 곳에서 요괴되었다는 뜻이 된다. 그 후로 휴대폰의 전원은 꺼져 있었고 그것 때문에 신호가 차단되었다. 그러므로써 은혜 및 범인의 행적을 쫓는 건 불가능하게 되었다. 대신에 범인은 수도권 안에 속해 있다는 것만은 확인된 셈이다. 오 형사는 지도에 애초 초등학교를 찾아서 점을 찍고 그 점으로부터 신도림역과 서울역까지 각각 붉은 매직으로 굵은 선을 그어놓았다. 이로써 지도에는 하나의 삼각형이 그려졌는데 이는 사실상 범인의 소재지는 이 삼각형 안에 있다는 뜻이었다. 작업을 마친 오 형사는 교철이가 있는 대기실로 들어갔다.
1: 어떻게 됐습니까? 범인은 곧 잡힐 겁니다.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또 연락해올 건데 연락해올 때마다 범인은 신상을 노출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점을 노려서 범인의 활동 범위를 줄여갈 것입니다. 아, 정말 돈은 마련하셨나요? 네, 마련했습니다. 대단하시군요.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돈을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돈은 왜 봐야 하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돈의 번호를 체크하기 위해서입니다.

0: 너는 만 원권으로 찾았습니까? 아니면 5만 원권으로 찾았습니까? 5만 원권으로 찾았습니다. 그럼 한 묶음에 100장씩 스물 묶음이겠네요. 한 번에 찾은 돈이기에 자체 돈의 고유 번호가 순서대로 라열되어 있을 겁니다. 그 번호를 저희 쪽에서 체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건 왜 그래야 하죠? 방금 말했다시피 만일의 경우란 것이 있습니다. 놈이 성공적으로 돈을 갈취해간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범인이 돈을 받아가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돈을 쓰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돈은 자체 고유번호가 있는 바 놈이 한 번씩 돈을 소비할 때마다 사실상 자신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의 흔적을 쫓아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되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돈은 잠시 경제민사과에 맡겨두도록 하고, 그 외에 개인적으로 최규철 씨한테 궁금한 것이 있는데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얼마든지요. 아내가 가출한 뒤 혹시 남모를 남자가 찾아온 적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12년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정말 단한 번도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분명히 있을 건데요. 예를 들면, 남모를 남자가 찾아와서 임혜인 씨를 잘 부탁한다든지, 아니면 임혜인 씨의 친구 되는 사람이 최규철 씨한테 축하한다면서 잘 살아라고 말해줬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최규철 씨를 협박했다든지 등등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꼭 필요하니까 잘 생각해 주십시오. 아내와 관련된 남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물론 있지요. 결혼식 날몇 명의 남자 손님들이 온것 같았어요. 그들은 별 내색 내지 않고 밥만 먹고 간것 같았어요. 그게 전부입니까? 아, 글쎄요.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질 않네요. 그 남자분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억 못하죠. 그때 잠깐 뵌 사람들인데. 근데 그건 왜 묻습니까?
1: 교철은 알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0: 범인은 왠지 아내분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범인은 왜 신고했냐 하는 것을 묻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으로 신고 여부부터 따지는데, 글쎄요. 그러고 보니 범인이 엽기적이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이를 유괴해놓고 어떻게 그토록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초범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아주 지능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범인의 태어남과 여유로움, 그런 배짱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1: 갑자기 오 형사는 교철에게 자신이 품고 있던 의문점에 대해 묻는다. 오 형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없는 의문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같았다.
0: 글쎄요. 이런 경우 전과가 있거나 혹은 공범이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전과가 있다면 대체 어떤 전과를 가지고 있을까요? 공범이 있다면 제3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은혜를 유괴해 갔을까요? 거듭 강조하는데, 이 대부분의 유괴범들이 돈이 목적일 시에는 목표물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은혜였을까요? 아니, 그렇다면 아내가 공범일 수도. 그건 그냥 저 혼자만의 심증일 뿐입니다. 그래서 최규철 씨가 저를 좀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내일 대전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임혜인 씨의 신상카드를 보니 대전 피고를 중퇴했다 하던데, 거기에 가보면

0: 임현 씨의 정체를 밝힐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최규철 씨인데, 최규철 씨는 범인 전화를 기다려야 하기에 여기에 남아주세요. 아마 내일쯤에 또 연락 올 겁니다. 최규철 씨한테 사람을 붙였으면 좋겠는데, 정식으로 입건된 사건이 아니라서 인력을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정황이 명확한데 왜서 사건 접수가 안 되는 거죠? 그야 뭐, 아마 범죄에도 선후 순서가 있나 봅니다. 하지만 낙심하진 마세요. 좀 이따 제가 요 근래에 출소한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최규철 씨한테 넘기겠습니다. 출소한 전과자들 중에 범인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전과자의 신상 정보를 일반인한테 공개하는 거 불법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려면 최규철 씨와 제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제가 프린트해줄 전과자 명단 중에 혐의자가 있을지도 모르기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있을지도 모른다와 있다는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찾아서 필요 이상의 행동은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형사님이 계셔서 제가 든든합니다.
1: 교철은 오 형사의 적극적인 도움이 진심으로 고마웠다. 오 형사는 교철의 어깨를 다독여주고는 경제 민사과로 향했다. 한 시간 뒤 교철은 전과자 신상 기록을 소지하고 강동서에서 나왔다. 오 형사의 도움으로 1억 원의 돈의 번호에 대한 체크도 마쳤고 범인을 향한 기초적인 단서도 확보할 수 있었다. 교철이가 이제 해야 하는 일은 범인의 연락을 기다리는 일과 이들 전과자들 중 범인과 연결시킬 만한 고리를 찾는 일이었다. 출소 명단.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3월 15일까지. 2012년 1월 1일 김영수 B 교도소 출소. 13세 아동 확정적 고의에 의한 성폭행. 수감 기간 10년. 전과 1범. 2012년 2월 21일 서리마 N 교도소 출소. 12세 아동 확정적 고의에 의한 성추행. 수감 시간 3년. 전과 3범. 2012년 3월 13일 김병호 Y 교도소 출소. 16세 소녀 확정적 고의에 의한 성폭행. 수감 기간 10년 6개월. 전과 1범. 자료를 보는 내내 소름이 끼쳤다. 이 사회가 이토록 깊은 병에 걸려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자료에 기록된 사람은 모두 33명이었는데 이들 중 5명은 아동 성범죄자였다. 확률을 보니 15%쯤 되었는데 이는 10명 중 1명 반 정도는 아동 성범죄자라는 뜻이다. 참으로 놀라웠다.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무섭기까지 했다. 교철이에게는 어느덧 이런 악마들로부터 은혜를 비롯한 어린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 생겼다. 그 사명감은 어쩌면 은혜를 구하기 위한 집착에서 비롯된 환각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교철은 꼭 힘을 내야 했다. 네, 지금까지 감성책방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프로 책임 편집의 전명희, 제작의 리철욱이었습니다.

먼저 고개 숙이기. 어느 날 부부가 싸웠다. 아내가 말했다.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이혼하자. 이런 생활 도저히 못 견디겠어. 남편도 화가 치밀어 말했다. 못 살면 못 살지. 집은 내가 갖고 차도 내가 가져. 나도 내게 맡길게.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나도 따라갈게. 아내가 방금 마신 물을 와장창 뿜어버렸다. 문득 감동이 밀려오며 얼굴이 붉어지고 수줍게 남편에게 물었다. 왜 매번 싸울 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양보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말했다. 내 키는 176cm이고 당신은 158cm잖소. 당신과 이야기할 때 당연히 내가 먼저 고개 숙여야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은 감성으로 세상을 알아가는 문학정원의 림하정입니다. 못잊을 할머니들. 길에서 흔히 스쳐 지나칠 수 있는 것은 평범한 분들이지만 오래도록 기억의 한갈피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첫 분은 연교 시장에서 삶은 강냉이를 팔던 할머니다. 늘 나를 고향 친지처럼 대해주셨다. 코로나가 만연해 시도 때도 없이 도시가 봉쇄되던 때에도 가끔 전화를 걸어 시내를 빠져나올 수 있으면 집에 와서 강냉이를 가져가라고 하셨다. 어려운 시절에 건네준 그 따뜻한 한마디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있다. 두 번째 분은 수영장 청소를 맡았던 할머니다. 내가 매일 수영장에 다니며 마주칠 때마다 수고하십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어느 날 삶은 강냉이 세 개를 건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처럼 허들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가 눈인사 한 번만 해줘도 오래 잊지 못해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한다는 너무나 평범한 진리를 새삼 깨닫게 해준 말이었다. 세 번째 분은 미국 할머니다. 조깅할 때마다 자주 마주치는 분인데 언제 보아도 왼손에는 비닐주머니를 들고 오른손에는 긴 집게를 쥐고 계신다. 할머니는 조깅을 하면서 길가에 쓰레기를 주워 담는다. 환경보호가 완전히 몸에 밴 분이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지구를 살리는 일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오래전 딸 아이가 소학교 시절 버려진 건전지를 주고 모으려 했던 말이다. 지구촌의 천사. 생각해보면 그 할머니 역시 조용히 지구를 살리고 계신 것이다. 왜 나는 이런 분들을 잊지 못할까? 이 세상을 조용히 살아가며 인간이 지녀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몸소 보여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어쩌면 이런 평범한 선의와 따뜻한 마음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두만강 신령 이야기. 강에 혼이된 처녀. 옛날 옛적 두만강 깊은 곳에는 두만강 신령이 살고 있었어요. 이 신령은 강을 지키고 사람들을 보살피는 존재였죠. 그런데 이 신령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름다운 처녀와 가난한 마을. 아주 먼 옛날 두만강가에 아름다운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예쁘고 마음씨도 착해서 모두의 사랑을 받았죠. 하지만 처녀의 집은 가난했어요. 늙으신 아버지는 병들어 일을 할 수 없었고 처녀는 매일 강가로 나가 빨래를 하고 물을 길어 생계를 이어갔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욕심 많은 탐관 오리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는 가난한 농민들을 착취하고 세금을 무겁게 거두어 들었죠.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져 갔어요. 처녀의 아버지도 병을 치료하지 못해 점점 쇠약해져 갔답니다. 탐관 오리의 횡포. 어느 날 탐관 오리가 처녀를 보게 됐어요. 그는 처녀의 아름다움에 반해 억지로 자신의 첩이 되라고 강요했죠.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 아버지를 감옥에 가둘 테다. 세금을 내지 않은 죄로 말이다. 처녀는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탐관 오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분개했지만 권세 있는 탐관 오리를 당해낼 수 없었죠. 두만강으로의 선택. 결국 처녀는 어쩔 수 없이 탐관 오리의 집으로 끌려가게 됐어요.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죠.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탐관 오리의 첩이 될 순 없다. 탐관 오리의 집으로 끌려가던 날 처녀는 두만강가에 이르렀죠. 그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강물을 바라보았죠. 맑고 푸른 강물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두만강이여, 이 몸을 받아주소서. 제 몸은 죽어도 제 혼은 이 강에서 살아 마을 사람들을 지키겠나이다. 그렇게 처녀는 강물에 몸을 던졌어요. 모두가 슬퍼하며 울부짖었지만 이미 강물은 그녀를 깊이 감싸 안은 뒤였죠. 강의 신령이 되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처녀가 몸을 던진 순간 두만강은 거센 파도를 일으키며 탐관오리의 배를 뒤집어 버렸어요. 탐관오리는 그만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죠.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일을 겪게 됐어요. 탐관오리가 사라진 뒤에도 가끔 강물이 거칠게 일어나 악한 자들을 벌주곤 했어요.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강물이 조용히 그들을 감싸 보호해 주었죠.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그 처녀의 혼이 강의 신령이 되어 마을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두만강가에 작은 제단을 쌓고 해마다 강신령에게 제사를 지내며 감사함을 표했답니다. 두만강 신령과 두 영웅의 탄생. 그 후로도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두만강 신령은 강을 지키며 때로는 악한 자를 보라고 때로는 선한 자를 도와주었죠. 어느 날 두만강 신령은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한 마리의 영웅으로 변했어요. 그 영은 하늘로 솟아올랐다가 다시 강으로 내려왔죠. 그 꿈을 꾼 지 얼마 후 두만강 요에게 두 가문에서 각각 사내 아이가 태어났어요. 한 아이는 훗날 이성계가 되었고 다른 아이는 누루하치가 되었답니다. 이두 아이는 자라서 각각 조선과 청나라를 세우게 됐죠. 전설에 따르면 이두 아이는 바로 두만강 신령의 환생이었다고 해요. 강의 신령이 두 명의 위대한 영웅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점은 보통 한국의 전설에서는 이성계와 누르하치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연변의 조선족 전설에서는 두 사람 모두를 긍정적인 영웅으로 그리고 있답니다. 이것은 중국 땅에서 조선족으로서 한족과 평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두만강을 단순한 강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으로 바라보는 조선족 사람들의 시선을 잘 보여줍니다. 두만강은 그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자 역사의 증인이자 미래를 향한 희망의 상징인 셈이죠.

상추 한입 회전. 오늘 김지견 형님이 수원에서 보낸 택배를 받았다. 상자를 여는 순간 그 안에는 푸릇푸릇한 상추가 가득 담겨 있었다. 요즘이야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언제든지 상추를 살수 있다. 그러나 이 상추는 달랐다. 비료를 거의 쓰지 않고 시골 밭에서 자란 상추라 그런지 잎이 연하고 빛깔부터가 남달라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다. 나보다도 아내가 더 반가워했다. 여보, 빨리 시장에 가서 삼겹살 좀 사오세요. 그날만큼은 아내의 말이 곧 명령이었다. 나는 불이 났게 시장으로 달려가 삼겹살을 사들고 돌아왔다. 고기를 굽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고 상추 한 입에 삼겹살을 얹어 먹는 순간 그 맛은 평소와는 전혀 달랐다. 손자가 물었다. 할아버지, 오늘 상추가 왜 이렇게 연하고 맛있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건 수원에 계신 할아버지가 시골 농장에서 보내주신 거란다.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정이란다. 너도 나중에 사람 사는 법, 정을 배우며 살아야 한다. 그날 전에 우리는 상추와 삼겹살로 오랜만에 웃음이 넘치는 식탁을 마주했다.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텃밭에 상추를 심으셨고 저녁이면 몇 잎을 따다 깨끗이 씻어 상에 올리셨다. 아버지는 된장에 상추를 싸서 드시며 소박한 한끼 속에서 삶의 맛을 느끼셨다. 그 시절 상추 한 입도 귀한 음식이었다. 30대 벌방으로 이사 와서는 작은 울타리 안에 상추 모종을 10포기 심었다.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며 정성껏 키웠고 5월 되면 저녁마다 상추잎을 따 된장과 풋고추, 마늘을 곁들여 입맛을 돋구고 했다. 세월이 흘러 한국에 와서는 언제부턴가 상추를 잘 먹지 않게 됐다. 마트에서 산 상추는 그 옛날의 맛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이 상추를 먹으며 다시 깨달았다. 수원에서 일산으로 보낸 이 상추 택배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사람의 정을 담아 보낸 것이었다. 그날 값비싼 소고기를 받았더라면 이처럼 가슴이 울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형님의 정 앞에서 나는 그만 목이 메이고 말았다. 상추 한 상자는 돈으로 얼마든지 살수 있다. 택배 값으로도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세상이다. 그러나 사람의 정은 다르다. 그 따뜻한 마음은 1,100만 원을 주고도 살수 없는 것이다. 그날 밤 식구들이 모두 잠든 뒤에도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조용히 일어나 남아있는 상추를 다시

꺼냈다. 한 입을 뜯어 아무것도 싸지 않고 그대로 입에 넣었다. 식을수록 가슴이 먼저 아려왔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형님,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 이름 하나를 입속에서 굴러다가 눈물이 떨어져 상추 위에 맺혔다. 나는 그 상추를 다시 먹지 못하고 그대로 손에 쥔 채 오래 앉아 있었다. 나는 오늘 저녁 상추를 먹으며 사람을 먹고 정을 먹고 세월을 다시 씹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